오버 마더 완료 어때요 발상 그라인드 다이머 세대 장이 되면 정의적인 누더 발을 추보라리 쿨 나는 다음에 체념 근데 야무리 비는 영웅 유로 하대 구로 자르고 바이오 병맨 내면 뚫어 I know wanna be a role model